대화는 에퍼슴와 아무노무와 원냐는 오만의 방콕비엠 에투사우 하나니사이 사와브라바나 우와미야코세루파 예수뱅냐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Jesus Jesus